0: 우리는 수디베에 바꾸는 할렐루야 우리는 나마스카르 베와 데비 안바한스
1: Bir tira başı gara bak, bir tira başı gara bak.